라고 집단 라도 엠나세 리릭 릴로로 미스터 진행한 선뜻한 하리 라이어 먹이때 그 누워 디가 미네 파기리 잠양 그 디가 근데 벌써 뭐 나서는 게 뭐로 한도 스벌졸 히자 하리 라이어 아이디 아드하 kita juga nak ucap tahniah juga lah kepada ibu ayah kita, kepada saudara kita, adik-beradik kita, kawan-kawan kita yang berada di Tanah Suci telah menyempurnakan ibadah haji pada tahun ini kan. Mudah-mudahan mereka pulang ke tanah air dengan membawa haji yang mabrur.